맘미리미리미리미리 What's happening 맘미리미 예 근지간 이건 지간 도메치 치킨 아 나스 근지간 이거 대륙이 기계가 이제